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의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감상을 자극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을 나누는 곳, 문학 쉼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 쉼터의 김설매입니다. 오늘 문학 쉼터에서는 김가혜의 독서 만필, 책을 읽는데 독후감까지 속독, 정독,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두 작품 전해드리겠습니다.

AI가 정보의 장벽을 허물며 인터넷 검색 몇 번이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전히 독서에 집착하는가? 정보는 머릿속에 머물지만 깨달음은 삶의 결을 바꾼다. 이것이 영상과 짧은 텍스트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이 여전히 책을 손에 쥐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한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경험과 시각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살기 쉽다. 그리고 책은 그 울타리를 넘어서게 한다.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산 인물들의 목소리를 내 안에 들여놓음으로써 비로소 미쳐보지 못했던 세상의 단면들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타자의 시선을 통해 내 세계를 넓히는 것, 바로 독서가 주는 선물이다. 하여 그 선물을 더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 많은 독서인들은 필기를 하며 기록을 남긴다. 그렇다면 독서 필기와 독후감이 과연 도움이 될까? 나는 단호히 그렇다고 말하고 싶다. 다만 그 효용은 기록 자체에 있지 않고 기록을 통해 자신과 다시 대화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독서 필기는 책의 내용을 요약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책에게 던진 질문과 책이 나에게 되돌아준 답변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사유의 흔적이다. 독후감 역시 감상문이 아니라 그 책이 내 삶의 어떤 지점을 건드렸는지에 대한 진솔한 성찰이어야 한다. 한 줄이라도 좋다. 중요한 것은 책에서 얻은 영감을 나만의 언어로 재구성하고 그것을 일상의 맥락과 연결짓는 일이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펼쳐보았을 때 그 순간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할 수 있다면 독서 필기는 나라는 존재의 성장 일기가 된다. 결국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가 기억하려는 데 있지 않듯 독서 필기나 독후감을 쓰는 이유도 완벽한 요약을 위함이 아니다. 쓰는 동안 생각이 정리되고 정리된 생각이 또 다른 질문을 낳으며 그 질문이 다음 책으로 이어지는 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독서 필기와 독후감이 주는 진짜 선물이 아닐까. 독서의 궁극적인 목적 또한 변화했다. 읽은 내용을 모두 기억하지는 못해도 그 책이 내 사유의 지형을 조금이라도 바꾸었다면 그 변화가 바로 독서의 증거다. 페이지를 넘기는 시간이 아니라 책이 나를 멈춰 세우는 시간을 만들 때 비로소 진정한 독서는 시작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앞세워 책을 펼치는 행위를 반쪽짜리 성취로 여긴다면 우리는 읽는 주체가 아닌 시간에 끌려다니는 존재일 뿐이다. 책을 읽음에 있어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책을 드는 손의 높이가 아니라 책을 대하는 마음의 깊이다. 내가 가진 질문이 깊을수록 책은 더 많은 답변을 나에게 돌려준다. 하여 책을 읽지 않아도 볼거리가 넘쳐나는 지금 수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책을 펼쳤다면 한 권이라도 효과적으로 읽어보자. 독서 필기를 할 때는 이 구절이 내게 던진 질문을 적고 독후감을 쓸 때는 이 책을 읽은 후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를 중심으로 글을 남기려는 노력을 기울여보자. 깊이 있는 독서를 통해 더욱 성숙한 자신으로 거듭난다면 독서는 현대인에게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고귀한 습관임이 분명하다.

속독정독그것이문제로다김가혜독서의중요성을모르는이는없다그러나그실천에있어속독과정독사이의균형은많은이들을고민하게하는지점이다책을많이읽으려면빨리읽어야한다는주장이있는가하면어떤이들은양보다질을내세우며정독을우선시한다속독을권장하는이는이렇게말한다인생은짧고책은끝없으니한눈에열줄을읽지않고서는널리볼수없다정독을주장하는이는또이렇게말한다독서는정수를얻는데있으니너무많이탐하기보다는결국피상에그칠뿐이다두조장모두그바탕에는책읽기에대한진심이깔려있기에어느한쪽이옳고그르다고이분법적으로단정할수는없다이두가지의차이가방법의우열에있는것이아니라읽는목적에달려있기때문이다속독은넓은시야를제공한다마치높은곳에서내려다보듯책전체의흐름과골격을한눈에꿰뚫게한다방대한정보의홍수속에서필요한지식을바르게걸러내고여러분야를두루섭렵하게돕는것은분명속독의장점이다전체적인인상과분위기를파악하는데는이보다빠른길이없다특히실용서나정보가중심이되는책들은과감하게훑어보며핵심만챙기는전략이효과적이다하지만이빠름은때로얕음을동반한다깊은사유가필요한철학적통찰이나문학적미학은속독의그물을쉽게빠져나간다정독은그반대다한문장한단어에머무르며저자의사유를따라가는집중의시간이다정독을통해우리는저자의내면에진정으로닿을수있다고전은대부분정독을요구한다고전을읽음에있어속독으로는그깊이에이르기어렵다허나정독은그시간과에너지의소모가크다는문제를안고있다모든책을이렇게읽을수는없다인생은짧고읽어야할책은많기때문이다그렇다면이두가지독서법의균형을어떻게찾으면될까이른바속독과정독을겸비한독서란가능한것일까그실마리를찾기위해아래와같은방법을생각해볼수있다첫째책의성격에따라읽기방식을달리하는것이다처음접하는분야의입문서나대중교양서는속독으로전체의맥락을파악하고그중에서도깊이이해하고싶은부분이나내삶에직접적인울림을주는구절은정독으로다시읽는다둘째속독과정독을의식적으로번갈아가며읽는방법이다한장자를속독으로훑은후가장인상깊었던단락을골라정독하는방식이다이과정에서작은노트를준비해속독중에발견한의문점이나인상적인키워드를기록해두고정독할때그질문들에집중하는것이다지난기독서만필책을읽는데독후감까지해서독서노트의방법에대해상세하게다룬바있다이렇게하면속독의효율성과정독의깊이를동시에취할수있다여기서무엇보다중요한것은독서의목적에대한성찰이다어떤책을왜읽는가에따라독서법은자연스럽게결정돼야한다새로운지식의지평을넓히기위한독서라면속독이요리하고내면의성숙이나사유의깊이를더하기위한독서라면정독이필요하다그런데대부분의훌륭한책들은이두가지목적을동시에충족시킨다그래서독서는단순한기술이아니라예술에가깝다마치호흡처럼들이쉬고내쉬는두가지움직임이하나의생명을유지하듯독서에도그에맞는호흡법이필요하다호흡처럼자연스럽게필요에따라조절하는유연함이필요한것이다결론적으로속독이든정독이든이둘은대립하는것이아니라상호보완적인관계다책은우리에게지식만주는것이아니며그것은우리의사고구조를변화시키고감수성을풍요롭게하며삶의관점을확장하는데속독이그확장의폭을담당한다면정독은그깊이를책임진다어느하나를반드시선택해야한다는강박에서벗어나지금이책을통해무엇을얻고자하는지분명히하는일그리고그에따라읽기방식을유연하게적용하는태도가무엇보다중요하다
나아가 독서하는 그 시간을 자신이 조금이라도 변화시킨 시간이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문학쉼터에서는 김가혜의 독서만필, 책을 읽는데 독후감까지, 속독, 정독,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두 작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